0: 이 가봤고 뭐 와.
1: 내가 가왔대 밖에 하 에바츠 바츠 왔기네.
2: 보리누아 보리누아 바로 오이 데이 아래리 이와 테 걸마 파 이다카지 이와 아치야마 투어.